이언 바난 메오리 FM에 진행 바이 9 워비 메네 메오데 메네 생카이나 곤 루아이와 아이오나 방칸네 거 가키네 가탄 와타 게아 땅이라기 나고 이야타가 와타이

맨날 롱롱아라 스폰서 데 보타긴 부킨데 데 메오르가 도쿄 아라기 이따 간단히가 바이타 바닌 라이테 롱롱 와네 따야 요에 마와 데라인 나나 간단히 아로코 나우타르 폰

따라한 예이때 때 이러면 나온다를 보니까 망아리기 때에 다 배워졌다이 예령코에 내고 꽈가는 가랑 꽈함 같으기로 이야기야 보나 아니 같으기로 이야기 꼬라긴나 때에 로롬 마무수 어리버리 매매때 나놈 데잉아 봉아유 고시 요리하라 남반에 이수원에 매워 아키야 따보로 오와 아우와 이수원에 매워 아 이렇게 그냥 간듯이 쓰라기 아예 예나코나 배함 까이니 같으기로 이 이나는데 Tengah apa ngayu yon panahan meuri FM itu nampai nain. Ngayarin nang hari kita ya tapi waktu tay kan tani ngandok on nau telepon.

아, 근데 다 애용 갔네. 아, 하분 빼네. 게, 소이 거스, 알아, 부부시야 게임이나. 앵앤 나네스나, 거가, 뭐, 알아갔다는 와타, 게야탕이라기, 거가, 예다가 와타이. 알아갔다는 와타, 나노가 와키. 이마인, 로로콘, 알아, 부부시야 게임이나.

안내는 또 아래 브라이언 딱히 공공라인 메우리 FM 이번 시 대표거리기 때문에 만간야 보라이 대화대 부임하고 나야리 강화고 메이간네 이완 가와이는 보 대다 이러거나 고난 명화고라이 이런 거로 아이가 보리리 스낭한 또 아래 부하다가 메 고난하는 배도 고라나요.